0: 지나와 봐야죠.
1: 에리코 에리코 프로덕션 맨 in a collab gentle miss François miss we miss you man this one's for you we miss you Chancho